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5월 6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방문지인 필리핀에서 테오도로 국방장관과 회담했습니다. 일본이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함에 따라 중고 호위함 등의 조기 이전을 위해 방위 당국 간의 워킹그룹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회담은 5일 밤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약 1시간 동안 열려 고이즈미 방위상은 국제정세가 복잡화하고 긴박화하는 가운데 양국의 연대가 한층 중요해지고 있어 책임을 함께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중국을 의식해 힘과 위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또 일본이 지난달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 지침을 개정해 이른바 5유형을 철폐하고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한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테오도로 국방장관이 지지와 기대를 표명하고 두 사람은 방위장비와 기술 협력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긴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이 관심을 보이는 해상자위대의 중고 아부쿠마형 호위함과 TC-90 연습기 등의 조기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위해 방위당국 간의 워킹그룹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회담 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자들에게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향후 구체적 협력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연대를 한층 강화해 갈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방위장비 이전에 대해 5유형의 철폐가 동지국과의 연대를 기피하고 정책 가속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필리핀 해군의 능력 향상과 상호 운용성 향상, 장래의 유지 정비 기반 강화라는 관점에서 지역의 억지력과 대체력 향상에 기여하는 이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워킹그룹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1: 말레이시아 경찰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특수사기의 거점 등을 적발해 일본인 5명을 포함한 2,200여 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일본인을 포함한 외국인이 특수사기에 관여했다며 적발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이 5일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가진 기자회견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특수사기의 거점 등을 적발해 사기에 관여한 혐의로 모두 2,251명을 구속했습니다. 1월 하순부터 2월 상순까지 실시한 적발 가운데 구속된 430명 중 270명이 외국인으로 중국인이나 인도네시아인 등에다 5명의 일본인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 조직은 주택이나 상업 빌딩 외에 사기 거점인 것을 숨기고 개축된 건물 등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캄보디아나 미얀마 등에서도 일본인을 포함한 많은 외국인이 특수사기에 관여했다며 적발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어 각국이 단속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0: 미국이 페르시아만 내 선박을 유도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시키는 활동을 시작한 데 이란이 반발하는 가운데 미국의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휴전은 유지되고 있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UAE, 아랍에미리트는 전날에 이어 5일에도 이란이 미사일 등으로 공격했다고 밝혀 사태의 긴박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4일 페르시아만 내의 선박을 유도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시키는 프로젝트 프리덤의 제1탄으로서 미국 선적 상선 두 척이 해협 통과에 성공했다고 발표하고 이란 측의 소형 선박 6척을 군 헬기 공격으로 침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란 국영 매체는 4일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 부근을 항행하는 미 구축함에 위협 사격을 가했다고 전하는 등 정세가 긴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헤그세스 장관은 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란이 미국 측을 공격하고 미국도 이란 측을 공격했는데 휴전이 끝난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휴전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필요한 때는 언제든지 전투를 재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란의 혁명수비대 해군은 5일 SNS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위한 유일한 안전한 루트는 이란이 지정한 항로뿐이며 항로를 이탈하는 것은 위험하고 단호한 조치를 밟게 될 것이라고 미국 측을 견제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UAE,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4일에 이어 5일에도 이란으로부터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무인기의 공격을 받아 요격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중앙사령부 대변인은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며칠 이란은 UAE에 대한 미사일이나 무인기에 의한 어떠한 공격도 하지 않았다며 UAE에 대한 공격을 부인했습니다. 지난달 초에 이란과 미국이 휴전에 합의한 이후 전투는 진정화됐었던 만큼 사태의 긴박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페르시아만의 선박을 유도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시키는 프로젝트 프리덤을 잠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이란 대표단과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합의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혀 긴장 완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SNS에서 페르시아만 내 선박을 유도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시키는 프로젝트 프리덤을 잠시 중단하고 합의에 달해 서명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단 이유에 대해서는 이란 대표와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합의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이란과의 협의를 중재하는 파키스탄과 다른 나라들로부터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선박에 대한 봉쇄 조치는 계속한다고 밝혔습니다.
1: 대서양에 정박하고 있는 크루즈선에서 한타 바이러스의 집단 감염이 의심되는 문제와 관련해 WHO 세계보건기구는 밀접 접촉자들 사이에서 사람 간 감염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사람 간의 감염은 드물어 공중보건 우려는 낮다고 했습니다. 승객 승무원 약 150명을 태우고 대서양에 정박하고 있는 크루즈선에서 한타 바이러스의 집단 감염이 의심되는 문제와 관련해 WHO는 5일 기자회견을 갖고 감염 의심이 있는 사람이 1명 늘어 이미 감염이 확인된 사람과 합해 7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잠복 기간을 고려하면 배를 타기 전이나 배가 기항한 섬에서 야생동물 등으로부터 감염됐을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부부 등 밀접 접촉자들 사이에서 사람 간의 감염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타바이러스는 보통 쥐 등의 설치류에 배설물과 접촉해 감염되는데 사람 간의 감염은 드물다며 공중보건에 대한 우려는 낮다고 합니다. 또 크루즈 운항회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망한 사람은 네덜란드인 부부와 독일인 승객 모두 3명입니다. 이 크루즈선에 대해 스페인 보건당국은 5일 크루즈선을 대서양의 카나리아 제도에서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이재우, 이홍복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0과 물건의 가격을 묻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 내용의 주인공 베트남 유학생 탐은 친구 아야카와 함께 가전제품점에 왔습니다. 목적은 헤어드라이어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0: 그럼 제1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すごいでしょ?これはサラサラヘア。 これはツヤが出るタイプ。へえ、いくらですか？セールって書いてある。聞いてみよう。すみません。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3: 9900円です。
2: え、高すぎます。
0: 内容を확인할까요？
1: 탐은 매장에 놓여 있는 헤어드라이어의 종류가 많은 걸 보고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0: 많이 있네요.
1: 아야카가 말합니다.
2: すごいでしょ?
0: 대단하지?
1: 그리고 여러 가지 타입의 헤어드라이어를 알려줍니다.
2: これはサラサラヘア.
0: 이건 머릿결을 찰랑찰랑하게 해.
2: これはツヤが出るタイプ.
0: 이건 윤기가 나는 타입.
1: 탐이 물었습니다.
2: へえ、いくらですか?
0: 얼마예요?
1: 아야카가 값을 보니 빨간 글씨로 세일이라고만 쓰여 있습니다.
0: 세일이라고 쓰여 있네.
2: 聞いてみよ.
0: 물어보자.
1: 탐이 점원에게 말을 겁니다.
2: すみません.
0: 저기요.
2: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0: 이 헤어드라이어는 얼마예요?
1: 점원이 대답합니다.
3: 9900엔です.
0: 9900엔이에요.
1: 놀란 탐은
2: 高すぎます.
0: 너무 비싸요.
1: 탐은 헤어드라이어 가격을 물어볼 수는 있었지만 유감스럽게도 예산을 초과한 모양이네요.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이 헤어드라이어는 얼마예요?
2: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0: 이걸 배우면 물건 값을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4: この는
0: 이,
4: 드라이어는
0: 헤어드라이어입니다. 그 뒤에
4: 와는
0: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이고요.
4: 이くら는
0: 얼마라는 뜻의 의문사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값을 물을 때는 얼마예요?
4: 이くらですか?
0: 라는 표현을 씁니다.
1: 물건을 가리키면서 이쿠라데스카? 라고 물어보면 되는군요.
0: 네, 그렇죠. 지난 시간에 공부한 이것, 그것, 저것
4: 고레, 소레, 아레
0: 를 사용해서
4: 고레와 이쿠라데스카?
0: 이것은 얼마예요? 라고 할 수도 있죠. 물건의 이름을 말할 경우에는
4: 고레, 소레, 아레
0: 를
4: 고노, 소노, 아노
0: 로 바꿔서 물건 이름 앞에 붙이면 됩니다.
1: 중요 표현처럼 이 헤어드라이어는 얼마예요? この 드라이어와 いくらですか? 가 되는군요.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4: いくらですか? この 드라이어와 いくらですか? この 드라이어와 いくらですか?
0: 그럼 가게에서 물건 값을 묻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5: 스미마센. 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
3: 8700円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5: 스미마센.
1: 저기요.
5: 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
1: 이 밥솥은 얼마예요?
4: 炊飯器
0: 는밥솥입니다
3: 8700엔です
1: 8700엔이에요
0: 그럼여러분도따라서발음해보세요
4: いくらですか?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すみません。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
0: 매장의높은선반에놓여있는이어폰값을물어볼경우어떻게말하면될까요?여러분이나점원어느쪽에서도멀리떨어져있는물건을가리킬때는명사에
4: あの
0: 를붙입니다이어폰은
4: 이어홍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2: すみませんあのイヤホンはいくらですか
0: 관련어휘코너입니다오늘대화내용의가격이나왔는데요10
4: 10
0: 까지는전에배웠으니까이번에는큰숫자를배울까요먼저두자릿수숫자입니다20 30이렇게10단위를늘릴때는숫자2에서9의뒤에10
4: 10
0: 를붙입니다이어서세자릿수숫자입니다100은
4: 100
0: 입니다100단위를늘려서말하는것도2에서9의뒤에100
4: 100
0: 를붙이면되죠그런데발음이바뀌는숫자도있어요300은
4: 300
0: 600은
4: 600
0: 800은
4: 800
0: 라고합니다그리고1000은
4: 생
0: 입니다이경우에도발음이바뀌는숫자가있는데요3000은
4: 산생
0: 8000은
4: 핫생
0: 이됩니다숫자를말할때는큰단위부터순서대로말합니다예를들어서1234는
4: 1234
0: 이됩니다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たくさんありますね。すごいでしょ?これはサラサラヘア。これはツヤが出るタイプ。へえ、いくらですか?セールって書いてある。聞いてみよう。すみません。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3: ?9900円です。
2: え、高すぎます。
6: ハルさんの知恵袋。
1: 이어서하루상의지혜주머니코너입니다오늘은일본의돈에대해알려드리죠
0: 일본의지폐는천엔짜리이천엔짜리오천엔짜리만엔짜리네종류가있습니다
1: 네일본에서는너덜너덜한지폐를본적이별로없어요
0: 네일본은행이훼손된지폐를재빨리회수해서폐기처분하고깨끗한지폐로교환하기때문이죠사용빈도가많은천엔지폐와오천엔지폐는1, 2년이지나면처분한다고하네요
1: 에이일본사람들은깨끗한지폐를좋아하는군요
0: 네결혼식등에축의금을낼경우에는새지폐를전용봉투에넣어서건네는것이매너죠
1: 네기분좋겠어요
0: 네동전은1엔5엔10엔50엔100엔500엔6종류입니다1엔과5엔동전은자동판매기에서사용할수없으니까주의하세요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1: 네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